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문화파록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0: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0: 우리가 부산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

0: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4 o'clock.

0: You know, I've changed the lyrics to that part. PSY, 조태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태준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It is time for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or TJ 씨. 네. TJ 씨 좀 오래 우리 프로는 좀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근데 자주 새로운 정치자들 들어오시니까
1: 네.
0: 그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부산 그루브 싱어송라이터 가수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잠깐만.
2: 네?
0: 영어로 좀 부탁할게요.
2: Hello, I'm TJ from Busan Group.
0: Oh, good. Yeah. Hello, I'm.
2: Hello.
0: Yeah. Oh, good. I'm singer-songwriter TJ.
2: Singer-songwriter TJ from Busan Group. Mm. Yeah.
0: Perfect. Oh, you practiced.
2: Oh, thank you.
0: 역시. Yeah. 역시.
2: 그, 로란 덕분이에요. 영어 어떻게 하죠? 덕분이에요.
0: 덕분. Thanks to you.
2: 아, thanks to you. 로라, thanks to you.
0: Not thanks to me, yeah. thanks to you.
2: 아, 너.
0: 스스로에게 thanks. 고맙습니다 해야지.
2: 아, 알겠습니다.
0: 나 아무것도 안 했어.
2: 알겠습니다, 선생님.
0: I 네. came here and 잔소리 you.
2: 아,
0: 나는
2: 아, 저.
0: only 잔소리.
2: 원래 선생님은 잔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0: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세그먼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Yep.
0: 노래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2: Yep. Yep.

0: Yeah.
1: So good. So good. Oh, I love it.
0: Yeah.
1: How do you say those words? 너무 어려워요. 훔마 훔마 훔마 군나 쿠바우아 이거 swimming by. 어렵다.
0: 네. 이거는 하와이 말이에요.
1: 아, 맞아요.
0: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와이 말이나 영어나 비슷할 수도 있어서.
1: 난 진짜 어렵다. 네. 진짜 어렵다.
0: 에코모 에코모 마이 노카 우와 이카 할레벨라카 하우.
1: Good job.
0: Good job.
1: I'm not going to try and copy that.
0: 예.
1: 아이고, 노래 진짜 잘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고맙게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예. 뭐 했어요?
0: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그 캠핑장에 서 무슨 단편 영화제? 영화제 하더라고요. 거기 노래하러 갔었어요.
1: Oh, nice.
0: 네, 그랬는데 뭐 노래하러 갔지만 영화도 보고 뭐 캠핑도 하고 해서 너무 휴가 갔다 온 기분으로 갔다 왔어요.
1: 너무
0: 네.
1: 좋아요.
0: 네,
1: so you
0: 너무
1: went
0: 좋았어요.
1: camping. Where did you go for like a short film festival? You went to sing, but where was the camping?
0: 양평.
1: 양평.
0: Yeah, 양평.
1: 양평. Where's 양평?
0: A little far. 양평 yeah. 강원도.
1: 아.
0: Yeah, yeah.
1: That's very far. That's yeah. That's way. That's higher than Seoul. That's further north. Higher than Seoul. Yeah. Further north than Seoul.
0: 하지만 부산 센텀에서 양평으로. 바로 가는 KTX가 있었어요.
1: 아 진짜로?
0: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편했어요. 오히려
1: Good.
0: 네,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See? 느낌이었어요.
1: This is it. This is why Busan is the best, right? Busan yeah. is 최고. Very nice. 아 근데
0: yeah.
1: you were singing over there at the weekend. 그리고 나 그 SNS에서 봤던 게
0: yeah.
1: 영 뭐 뮤직비디오 개봉한대.
0: 예.
1: 진짜?
0: 내일 12시에 새로운 노래가 릴리즈돼요. 네.
1: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알려주세요. 오 예. 갑자기 컷.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끝나기 전에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1: 그
0: 네.
1: 노래에 대해.

0: So, Dan, when you were singing, that song for me was, it was My Little Grass Shack by Charles Kai Paul.
1: Yeah.
0: That seems really difficult. 너무 어려워, 그 가사는. 특히 하와이 말을 너무너무 뭐 영어 원어민한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노래 그 한국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대단해.
1: 아, 아닙니다.
0: So were there any things, any lyrics that you thought were difficult? 예를 들면 뭐 가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발음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 저는 aunt 있잖아요. It aunt.
0: Aunt?
1: It won't.
0: Ah, won't.
1: It won't be long till my ship will be sailing back to Kona.
0: It won't be long.
1: Yeah. It won't be long은 되게 많이 들렸어요. 뭐 다른 노래도, Beatles 노래도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Yeah.
1: 뭐 이런 노래 이런 그 뭔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It will be랑 it won't be랑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0: It won't be, so it will be, it means will, but it's future. So it's like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그 뭐 진짜 간단하다. It won't be long. It won't be far. It won't be. 그래서 뭐 멀지 않다, 멀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It won't be. 근데 말하는 게 발음 좀 어려워요, 그거.
1: It won't.
0: 왜냐하면요. It won't. 노래에 W 소리가 중요한 소리예요. Because you have will and won't.
1: Won't.
0: Yeah, like won't you, where, etc. 그래서 it won't, T 다 빼주세요.
1: It won't be long. 이게 잖아요. 그냥 이 이랬는데.
0: It won't be long. 맞아요.
1: It won't be. No, it won't be long.
0: It no. T 필요 없어요.
1: 어.
0: It won't.
1: E.
0: E.
1: E won't.
0: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0: 와.
1: 와. 와. It won't be long.
0: Oh, good.
1: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더우세요?
1: It won't be long.
0: 나도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1: 아,
0: 와.
1: 제가 답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 It won't be long.
1: It
0: 그래서
1: won't
0: 예를
1: be
0: 들면
1: long.
0: 내가 그런 가사를 할 거면 well, 아까 하요. It won't be long. It won't be.
1: It won't be.
0: So it won't be.
1: It won't be. It won't be long.
0: So it. 그, how do you say that? Like the T sound. Just get rid of it. Because we put everything together. We put all of the letters together. Oh, 이세영님 says, it's tough for TJ to learn English via singing. Props to him for trying. 이세영님이 노래로 영어 배우기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1: 아닙니다.
0: 진짜 대단합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But like, it won't be long. So like, you just have to take the T away.
1: The T
0: makes the sentence very hard to say. So take the T. So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0: 소리 그 천천히 말하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1: 아.
0: 근데 노래할 때 맞는 거예요.
1: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이 무슨 뭐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어쨌댔어요? It won't be long. 멀지 않아.
0: 멀지 않아요.
1: 아, 멀지 않았어.
0: 시간으로. It won't be long.
1: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0: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야.
1: It won't be long.
0: 그래서 how do you say long as in a long time? Long time. 그래서
1: long time.
0: If it's a long way, 멀지 않아요.
1: 멀지
0: but what
1: 않아요.
0: About a long time? Like a long amount of time.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1: 곧 될 거야 이렇게.
0: 곧 될 거야.
1: 곧
0: 맞아요.
1: 될 거야.
0: 그런 딱 그런 말이에요.
1: 그래서 it won't be long. You goo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t won't be long. 아닌가?
0: No. So 이게 보시면 it won't be long till 이게

0: 몬순은 처음 들었어요.
1: 처음이에요?
0: 몬순, 예, 처음 들었어요. 몬순 시즌.
1: 근데 무슨 뜻이야? 그 몬순 is the heavy rain that lasts for a very long time. So it's not just like 여우비 or just rain. It's like heavy, prolonged. 장마, 딱 장마예요.
0: 예. Why is it monsoon? Why is it monsoon season?
1: Why is it monsoon season? Because it's June.
0: Aha.
1: Because it's July. Why is it monsoon season?
0: Why 근데 is it rainy?
1: Why is it monsoon season? 좀 이상하다. 근데 재밌어요. Why is it rainy? Because it's monsoon season.
0: Because it's monsoon season. Why is it so rainy? Because it's monsoon season.
1: 맞아요.
0: Yeah.
1: Perfect. Wow. You're getting really good at English.
0: Thank you.
1: I'm so proud. You did such a good
0: job. Thank you for Laura.
1: Oh, no. Yeah. It's not 덕분 me. Yeah. Okay. So listen, we're going to hear another song. 우리는 한국도 듣고 it won't be long until you play us one more song.
0: Yeah.
1: 근데 하기 전에 새로운 노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0: 새로운 노래는 그런 감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뭔가 일상이 많은 일들을 해서 그런지 감정이 되게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둘 중에 너무 폭이 밖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목이 BPM 77이거든요. 그 템포에 거의 중간 정도인데 빠른 노래도 아니고 느린 노래도 아닌 중간 템포의 노래인데 그런 이런 템포처럼 감정을 중간으로 모아서 좀 편안한 파도처럼 살아가자 뭐 이런 노래입니다.
1: 10초만 좀 프리뷰.
0: 아 10초?
1: 10초 프리뷰 안 될까요?
0: 풀송?
1: 풀송
0: 지금?
1: 풀송 가능하세요?
0: 아니요 풀송은

0: 뭐 이런 노래예요.
1: I love it. 네,
0: 이 중간에 뭔가 화음들이 많은데 네. 또 음원 이내에 나오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좋겠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내일 12시 여러분 기대 많이 하세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So tomorrow lunchtime 12 o'clock 딱 12시 TJ's new song will be released.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0: 모든 음악 나오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어요. Okay. 뭐 멜론 아니면 뭐 벅스 아이튠스 다 들을 수 있어요.
1: 네. 오케이. 네. 앞으로 우리는 브랜드 얘기하지 말자.
0: 아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전화기에 그냥 치면 다
1: 네.
0: 나옵니다.
1: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찾아보세요.
0: 예.
1: 네,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부산 그룹으로 아니면
0: 제 솔로로
1: 아하,
0: 네 그렇습니다.
1: 오케이.
0: 네.
1: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우리 네. 두 번째 곡 좀 부탁할게요.
0: 네. 다음 노래는 여름밤에 어울리는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나이스.

0: 이지 씨. 예. 대박 좋았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와,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우리 구수님이 이렇게 유튜브 채트에서 이렇게 야구 하이라이트에 TJ가 나왔다고 합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죠?
0: 어떤 야구 하이라이트 지난주에 야구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1: 어?
0: 야구?
1: 아, 아닌데?
0: 아닌데?
2: 예. 아? 저랑 비슷한 분을 보셨나 봐요.
0: 어?
2: 예.
0: 고수님, 네. 와그라노. 너무 재밌어요.
2: 네. 아, 네, 좋습니다.
0: 아, 나 네. we've got 사랑도님생. 와우, TJ. Listen, thank you very much. Good job on your English and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song when it's released tomorrow. And we'll see you next week.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 See you next week.

0: Motion designer, 2D animator, and illustrator based in Haeundae, Busan. I run Jaden Studio, where I focus on visual identity and branding work. I also create content about branding and visual arts on social media and NoTube. And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stuff, I upload every Sunday at 9 p.m. on my NoTube channel, Jaden C. So come find me there.
1: 와,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사실 또 엄청난 이력의 소유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랑을 좀 해주세요.
0: 아, 네, 그러면 좀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저는 부산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LA와 뉴욕을 오가며 5년여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패션 브랜드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작으로 이벤트 프로덕션 회사에서 대규모 K-POP 행사 브랜딩을 총괄했고 글로벌 대기업 캠페인 디자인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제이든스를 설립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앰버서더 활동, 세계 디자인 어워드 수상 등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신 이런 글로벌한 크리에이터 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혹시 부산으로 돌아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앞으로도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0: 사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부산에 와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정서적으로는 너무 편한데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력을 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용고가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그 나름의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해외 클라이언트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단순 디자인 작업자가 아닌 브랜드의 방향과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은 AI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어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오히려 인간의 감각과 맥락을 읽는 능력, 그리고 브랜드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이 더 중요해진다고 믿고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작업물에 집중하고 있고 부산에 자리 잡은 만큼 부산 로컬 브랜드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1: 여러 기업과의 협업도 그렇지만 지금 또 혼자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채널이 정말 다양한데 이 채널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소셜미디어를 좀 어떤 창구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든스 디자인은 제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채널로 브랜드 디자인 작업이나 실제 프로젝트 중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제이든 스페이스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처럼 조금 더 아트워크적인 작업들을 아카이빙하는 채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이든 셀프는 말 그대로 저 자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작업 과정이나 소소한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튜브 채널 제이든 씨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에요.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브랜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스토리와 취향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같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긴 호흡의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채널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제이든이라는 사람의 시선과 감각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1: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미술 전공을 결심하기부터 또 이런 디자인 일을 계속 해오시기까지의 이야기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어렸을 때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 안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기도 했고요. 정해진 길보다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훌쩍 미국에 넘어가서 활동할 마음을 먹고 또 미국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부딪히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제가 뉴욕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벤트에 쓸 영상 작업이었는데 제가 기획하고 연출한 대로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을 때 정말 설렜거든요. 그게 이 일을 계속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 동경하던 뉴욕 에이전시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너무 좋다고 해줬을 때 그것도 크게 자신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를 혼자 힘으로 받아내는 것이 특히 뜻깊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별로인 디자인이 될 때도 있고 또 실력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물론 상이라는 게 실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받은 상이라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1: 지금 이렇게 멋지게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시다 보니까 제이든님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새내기 크리에이터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이든님의 롤 모델도 있을까요?
0: 저는 예전에는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누군가 정답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와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정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기보단 일상 속에서 계속 새로운 영감을 찾으려고 해요. 한 사람을 닮으려는 것보단 매일 주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눈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해주신 모든 얘기들이 다 너무 반짝반짝한 영감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이든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사실 제 본명에서도 스스로자 밝을 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단 제 삶의 주인으로서 저만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창작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변화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대체될 수 없는 건 그 사람만의 시선과 살아온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고 믿거든요. 결국 사람을 가장 오래 남게 만드는 건 그 사람만의 다움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1: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P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eo Bongsang.

0: 사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0: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
7: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Expert Insights. The 네, Morning Wave in Busan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So we're going to jump right into an economic issue. 네, 요즘 이 stock market, 주식시장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 이 코스피 9000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MSCI, 이 워치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 국제투자지수 리스트, 도대체 무엇이고 한국 지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연세대학교 신명규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off, what is the MSCI? Let's find out.
1: MSCI stands for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and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providers of the stock market indices. Its market classification essentially group countries into categories such as developed markets, emerging markets, and frontier markets based on factors like market accessibility, liquidity, and the overall investment environment. You can think of it as a kind of global report card for financial markets of each country. Many international investment funds use this classification as a benchmark when deciding where to allocate their money. A country's classification can influenc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because many global index funds automatically adjust their portfolios to match MSCI's indices. It reflects how easy and reliable it is for global investors to access and trade in the market.
0: 네, 일단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는 이것의 약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증시들을 접근성, 유동성, 투자 환경 등에 따라서 선진국, developed country, 신흥국, emerging economy, frontier 시장으로 나누면서 한국 증시는 현재 이 중간에 신흥국, emerging market 지수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a report card, we always want that A, don't we? Alright, so MSCI stands for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t stands for 무엇을? 나타내다. 어떤 약자가 뭐뭐를 나타낸다. 상징하거나 옹호하다. 허용하다, 넘어가다라는 정말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MSCI, 무엇의 약자다라는 뜻 들었죠. But then what about this? You know, I stand for equal rights. 이 경우는 무엇을 옹호하고 있다. So I support. You can say stand for is support. Another one, 자, 넘어가다? 그럼 넘어가지 않겠다의 부정문으로 많이 쓰입니다. 영어 같은 데서 뭔가 이 protest, 이런 뭐 반대를 할 때 I won't stand for it. 참지 않겠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어. 넘어가지 않겠어 라는 표현이 되죠. I won't stand for it. So there we go. Stand for. Another one, if you look back. 자, 선진국, 신흥국, frontier라고 한국말도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요. Frontier. 국경을 얘기합니다. 국경의 변경, 한계나 개척지 등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개척지, 지금 it's going under development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So the frontier market,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거죠. Or you can say maybe in an experiment, the experiment opened a new frontier in the field. 자, 이 실험은 이 필드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새로운 development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MSCI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지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한국이 이 developed 선진국 지수에 들지 못한 게 왜 이슈가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An important question because MSCI classification can sound like a kind of the technical issue only for financial investors.
2: Right.
1: But it matters more broadly because financial markets affect the real economy as well. If Korea is eventually included in the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it can attract more stable long-term foreign investment. And that can improve market liquidity, reduce the cost of capital for Korean firms,
2: sure.
1: and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finance investment and expansion so that they can have better opportunity to mm-hmm. create more jobs and increase GDP.
2: Yes.
1: So even for people who do not directly invest in stocks may still be affected indirectly through the broader economy.
0: 네, technical issue, 기술적인 혹은 전문적인 문제 같지만 하지만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나 전문가들 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지수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수 안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평가되게 되면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그런 투자를 받는 회사들은 유동성, 자산, 투자 효과를 보면서 직업 창출과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So ultimately, this will benefit us. So technical, the issue may sound technical. 전문적인이나 기술적인이란 뜻도 있지만요.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캐주얼하게 rather 쓰면요.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technically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echnically, we're still considered an emerging country, although many would disagree. 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혹은 원칙적으로 on paper, 한국은 아직까지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은, 많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명사 형태 한번 알아볼게요. A technicality. A technicality. 긍정적이진 않은 표현인데요. 절차상으로의 문제. 뭔가 절차상으로의 문제로 인해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어디에 들어갔거나 어디서 탈락했다. So she got accepted on a technicality. 절차상의 이슈로 인해서 어디에 합격했다라는 이런 표현도 종종 들어볼 수 있습니다. Another term is attract. 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끌어들이거나 끌다 혹은 유치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So the professor said it can attract stable long-term investment. 여기서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Or casually celebs, celebrities try not to attract attention when they're out and about. 자, 주목을, 연예인들은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끌다 혹은 유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whether you invest or not, it is ultimately going to probably affect jobs and the markets and the economy. So will we make it onto that list?

0: We'll have to see. 자, 조금 더 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야채, 과일 이런 것들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야채랑 과일은 알겠는데 이 신선, fresh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냉동 야채나 냉동 과일은 덜 건강한지, 통조림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talk to a registered nutritionist, Dr. Margaret Murray. So first off, the nutritional value of frozen and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Let's take a listen.
1: And there is this perception that frozen and canned foods are less healthy than fresh. But frozen and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are really great options to complement fresh fruit and vegetables. Something that was a little surprising was the fact that vitamin C, which of course is an important nutrient that we all need, can actually be higher in some frozen fruits in particular than the fresh alternatives. And this is one because vitamin C is quite well preserved during that freezing process. As we've seen for vitamin C, for some frozen fruits and vegetables, they can contain more nutrients than those fruits and vegetables that have perhaps sat in the bottom of your fridge.
0: Again, that was Dr. Margaret Murray, a nutritionist, talking about frozen and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네, 전문가에 따르면 특히 저희 엄마가 많이 그러시던데 냉동식품은 덜 건강하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양 보충에 좋은 옵션들이라고 합니다. 또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정한 냉동 과일에서는 이 비타민 C가 오히려 더 신선 제품보다 보존이 더 잘 된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의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Of course, that's certain, not all of them. 또 냉동 과정은 영양분의 보존이 잘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냉장고 야채칸 뒤져보시면 거기에 묵혀놓은 일주일, 이주일 정도 된 야채들, 이 과일들보다 더 영양적인 신선도 측면에서도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Did she see my refrigerator? 자, 또 편리함. 편리함 놓칠 수 없죠. 다듬어져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될 수 있어서 이런 편리함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So the professor said, the doctor rather said, it's a good complement to fresh options. 자, complement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스펠링 테스트를 본다면 C-O-M-P-L-E-M-E-N-T 혹은 C-O-L-P-L-I-M-E-N-T 이 중간에 E나 I나 둘 다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요. So complement with an E. 자, 중간에 E가 들어가 있는 complement, 보완하다. 오늘 예시에는 이 의미로 쓰인 거죠. Complement, fresh options, 신선 야채의 보완, 보완 영양 보충을 위해서 좋은 옵션들이다. Complement with an I, 칭찬하다. 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요. Compliment, 칭찬, 나한테, I, I에게 해주는 칭찬이 제일 좋기 때문에 So I is 칭찬하다. Remember that. I still do. 자, 그렇다면 우리 냉장고에 It's been sitting there for two weeks. 앉아있다 라는 뜻이지만 가만히 있다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So, you know, your fruits and vegetables can't sit down. They have been sitting in the bottom of your fridge for a week. 자, 이 냉장고 바닥에,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동안 묵혀져 있던, 가만히 있던 신선 제품보다 냉동 제품이 영양소가 더 좋을 수 있겠다. Another example that comes off of it is sit tight. Sit tight,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잠깐 거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라고 할 때 I'll be right back, sit tight, don't go anywhere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Or another one, one more, sitting around,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약간 뒹굴뒹굴 거리고 있었다. You know, honestly, my plan, I just want to sit around all weekend. 그냥 사실 누워있을 거예요. 앉아있지도 않을 거지만 I just want to sit around all weekend. 주말 내내 뒹굴뒹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어, 좋네요. Okay, moving on.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냉동 제품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반대로 통조림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1: Yeah, so the canning process uses high temperatures as opposed to cold temperatures and freezing to help with preserving the foods. And so there will be some nutrients that are susceptible to damage from those high temperatures. But many other nutrients are retained during the canning process. And again, with These modern industrial processes, you know, industries are working very hard to make sure that their processes do retain both the nutritional value, but also those other qualities of the food that we come to expect as well. Canned vegetables in particular will have added salt in them. They might be canned in brine. They may have salt used as part of that preservation process. Mm-hmm. But a lot of food companies now are providing low salt or no added salt canned options. So if you're looking at a canned, perhaps a can of beans or whatever it is that you're purchasing, have a look for on the can. It might say low salt, it might say no added salt, or you might be able to check the sodium content in that food.
0: 네, 낮은 온도로 얼리게 되는 냉동 제품과는 반대로 통조림은 높은 온도에서 제조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타민C 같은 특정 영양소는 파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현대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최대한 영양소 그리고 또 맛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통조림에서 주의할 점, 저희가 특히 통조림 복숭아 맛있잖아요. 맛있는 이유는 당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첨가 소금, 그렇기 때문에 첨가의 나트륨, 당 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읽어보시고 주의하면서 골라야겠습니다. So the expressions we learned, retain, 함유하거나 유지하다. So industries are working hard to retain qualities of food that we expect. 여기선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 제조 과정에서 최대한 영양소와 맛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려고 한다. What else can you retain? Retain facts. Retain information. So I have a hard time retaining information as I age.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Be forgetful. You know, we forget things.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I have a hard time retaining information. 뭐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까먹었지만 oh, I'm so sorry. I have a hard time retaining numbers.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Anyways, so retain, hard time retaining. Speaking of aging, 자, 여러분, 나트륨, 소듐 둘 중에 뭘로 배우셨나요? They're the same. It's the stuff in salt. But in Korea, depending on your age, we learned it as 나트륨, 하지만 이제 나트륨 그리스어였고요. 소디움, 영어식의 표기를 특정 교육 과정부터는 바꿨다고 하네요. 저의 이후부터는. So sodium, 소듐이지만 영어 발음은 sodium입니다. So no added salt or sodium content. 또 비슷한 것들과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가서 이 단어 쓰지 말고 더 이제는 소듐 하셔야 돼요. 칼륨도 마찬가지로 potassium, 포타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영어 발음은 potassium. 부탄, 부탄가스 할 때 butane, butane. 메탄도요, methane, methane. 또 영국식 영어 발음은 발음으로는 methane, methan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Alright, so you gotta update all your information, your periodic table. But of course, speaking of updating, maybe you can also update the information about nutrients and what is really nutritious. I think as long as you're getting that fiber, getting your fruits and veggies, whether it's frozen or fresh, we might be okay. And that's reassuring. In the meantime, let's take a song break. 사랑을 사랑해 by 윤다혜 신지앙.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News Rewind with Haley on BFM 90.5. So we learned a lot, from expressions to even stuff on the periodic table. They're called elements. Let's go for it. So stand for 나타나거나 상징하다, 옹호, 허용, 넘어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Frontier, 국경이나 한계, 개척지라는 뜻도 있었죠. Technical, technically, 전문적이거나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라는 구어체로도 쓸 수 있죠. Attract, 끌어들이거나 유치하다. Compliment, E가 있으면 보완하다. 중간에 I가 있으면 칭찬하다. So remember that. Sit, sit around, sit tight, 앉아있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도 있었죠. Retain, 함유하거나 유지하다. 자, 마지막으로 충격을 안긴 sodium, 나트륨이 아니라 소듐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All right, sit tight, because you know it's time for your quiz. So, UN, United Nations의 약자죠. 자, 그렇다면 영어로 이 약자의 뜻이 아닌 것은 stand for, stand by, or abbreviate. 4 abbreviate 둘 다 무엇의 약자다 혹은 무엇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다. 즉 stand by가 답이었습니다. If somebody tells you, you look so nice today. Is that a compliment or a compliment? 자, 칭찬은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다? I. So that's a compliment with an I. 기억해 주세요. Finally, salt has a lot of sodium, 나트륨, or potassium. 오케이, did you have to think about that? So salt has a lot of, there are two right answers. Sodium 받아들이고요, 나트륨도 받아들이겠습니다. It does not have a lot of potassium. In any case, so that had two answers. Did that shock you, shock and appall you? Listen again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or on 팟빵, where you can also like and subscribe to us. Our program was produced by 박찬우, written and hosted by myself, Haley Sa. Here's our final song. It's Rewind by Feeble Little Horse. Enjoy this one, enjoy your weekend, and I'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4: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3: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9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hen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The time is now 12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at was Chimek by Kim Jin-ho, and that's all for today's edition of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Good morning. 오늘도 오셨네요. Welcome. 뭘로 드릴까요?
5: Good morning, yes.

0: I'll have two caramel lattes, please. Is the drink very sweet? Please make it not too sweet. Maybe just a little sweet.
1: 아, 캐러멜 라떼요. 스위트라면 좀 달게. 스위트 커피 오케이?
0: Yes, just a little sweet. Just a little bit of sweet.
1: Alright,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여자친구 오시네요. Girlfriend over there.
2: Hi, sweetie. Oh, my sweetie sweet.
3: Hey, you're late, sweetie.
2: Oh, sweetie. I got stuck, my sweetie.
1: 뭐? 이미 주문했는데 스위트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더 달게 해야겠네. 여기 시럽도 넣고 저기 시럽도 넣고 거기 시럽도 넣고.
3: Don't worry, sweetie. I already ordered.
2: Already ordered? Oh, sweetie, my sweet.
1: 또 스위트.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은데 스위트를 몇 개나 추가한 거고.
3: Of course, my sweetie. Oh, today you look so sweet.
2: Look at you! Oh, my sweetie! You are my sweetest sweet!
1: 또 스위트 오긴! 와, 이거 뭐 당뇨가 제대로 올 것 같은데 괜찮겠나? 요런 시럽, 저런 시럽, 그런 시럽 이거 더 넣고 요렇게 이렇게 저어가지고 됐다. Here you are!
3: Oh,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Here, my sweetie, here's your latte. Be careful, it's a little hot, okay?
2: Oh, I love you, my sweetie! Let me taste!
3: 먹고!
1: 어머, 왜 저러지? 덜 달아서 저러나? 오, 시럽 더 넣을 걸 그랬네. Have a nice day.
4: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0: Is this drink very sweet? Is this drink very sweet?
4: Is this drink very sweet?
0: Sweet는 달다라는 의미인데요. 음료나 음식의 당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덜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sweet? Can you make it less sweet? 반대로 더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sweeter? Can you make it sweeter?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0: Is this drink very swee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my sweetie!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6: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0: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1: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You know, I've changed the lyrics to that part. PSY, 조태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태준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It is time for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or TJ 씨. 네. TJ 씨 좀 오래 우리 프로는 좀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근데 자주 새로운 정치자들 들어오시니까
1: 네.
0: 그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부산 그루브 싱어송라이터 가수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
1: 네?
0: 영어로 좀 부탁할게요.
1: Hello, I'm TJ from Busan Group.
0: Oh, good. Yeah. Hello, I'm.
1: Yeah.
0: Oh, good. I'm singer-songwriter TJ.
1: Singer-songwriter from... TJ from Busan Group. Yeah.
0: Perfect. Oh, you practiced.
1: Oh, thank you.
0: 역시.
1: 그 로란 덕분이에요. 영어 어떻게 하죠? 덕분이에요.
0: 덕분. Thanks to you.
1: 아, thanks to you. 로라, thanks to you.
0: Not thanks to me, yeah. thanks to you.
1: 아, 너.
0: 스스로에게 고맙습니다 해야지.
1: 아, 알겠습니다.
0: 나 아무것도 안 했어.
1: 알겠습니다, 선생님.
0: I 네. came here and 잔소리 you.
1: 나는
0: 알죠, 알죠. only 잔소리.
1: 잔소리. 원래 선생님은 잔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0: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세그먼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Yep.
0: 노래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Yep. Yep.

0: words. 너무 어려워요. 홈마 홈마 홈마 군나 쿠빠 우아 이 swimming by. 어렵다.
1: 네. 이게 이거는 하와이 말이에요.
0: 아, 맞아요.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와이 말이나 영어랑 비슷할 수도 있어서
0: 난 진짜 어렵다. 네. 진짜 어렵다.
1: 에코모 에코모 마이 노카 우아 이카 할레벨라카 하우.
0: Good job.
1: Good job.
0: I'm not going to try and copy that. 네. 아이고, 노래 진짜 잘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좋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네. 뭐 했어요?
1: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그 캠핑장에서 무슨 단편 영화제? 영화제 하더라고요. 거기 노래하러 갔었어요.
0: Oh, nice. 네,
1: 그랬는데 뭐 노래하러 갔지만 영화도 보고 뭐 캠핑도 하고 해서 너무 휴가 갔다 온 기분으로 갔다 왔어요.
0: 너무 네. 좋아요. 네, so 너무 you went 좋았어요. camping. Where did you go for like a short film festival? You went to sing, but where was the camping?
1: 양평.
0: 양평.
1: 예, yeah, 양평.
0: 양평. Where's 양평?
1: A little far. 양평 yeah. 강원도.
0: 아.
1: Yeah, yeah.
0: That's very far. That's yeah. That's way. That's higher than Seoul. That's further north. Higher than Seoul. Yeah. Further north than Seoul.
1: 하지만 부산 센텀에서 양평으로. 바로 가는 KTX가 있었어요.
0: 아 진짜로?
1: 예. 그래서 그게 너무 편했어요. 오히려
0: Good.
1: 예,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See? 느낌이었어요.
0: This is it. This is why Busan is the best, right? Busan yeah. is 최고. Very nice. 아 근데 yeah. you were singing over there at the weekend. 그리고 나 그 SNS에서 봤던 게
1: yeah.
0: 영 뭐 뭐 뮤직비디오 개봉한대.
1: 예.
0: 진짜?
1: 내일 12시에 새로운 노래가 릴리즈 돼요. 네.
0: 그러니까 예. 좀 이따가 알려주세요. 예. 오 예!
2: 예.
0: 갑자기 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끝나기 전에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0: 그
1: 네.
0: 노래에 대해서. 자 When you were singing, that song for me yeah. was, it was My Little Grass Shack by Charles Kaipo.
1: Yeah.
0: That seems really difficult. 너무 어려 그 가사는 특히 하와이 말을 너무 너무 뭐 영어 원어민한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노래 그 한국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대단해.
1: 아, 아닙니다.
0: So were there any things, any lyrics that you thought were difficult? 예를 들면 뭐 가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발음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 저는 aunt 있잖아요. It aunt.
0: Aunt?
1: It aunt.
0: 아, won't.
1: It won't be long till my ship. We'll be selling back to Kona.
0: It won't be long.
1: Yeah. It won't be long은 되게 많이 들렸어요. 뭐 다른 노래에도, Beatles 노래도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Yeah.
1: 뭐 이런 노래 이런 그 뭔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It will be랑 it won't be랑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0: It won't be. So it will be. Yeah. It means will. But it's future, so it's like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yeah. 그 뭐 아, 진짜 간단하다. It won't be long. It won't be far. It won't be. 그래서 뭐 멀지 않다, 멀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It won't be. 근데 말하는 게 발음 좀 어려워요, 그거.
1: It won't.
0: It won't.
1: Won't.
0: Won't. 왜냐하면요, won't. It won't.
1: It won't.
0: 노래에 W 소리가 중요한 소리예요.
1: 아,
0: Because you have will and won't. One.
1: Won't.
0: One. Yeah, like won't, won't you, yeah. where, etc. 그래서 it won't, T 다 빼주세요.
1: It won't.
0: It won't. It won't.
1: It won't.
0: It won't.
1: It won't.
0: It, no, it.
1: It.
0: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0: It won't.
1: It won't.
0: It won't.
1: 이게 잖아요. 그냥 이 이랬는데.
0: It won't be long. 맞아요.
1: It won't be. No, it won't be long.
0: It, no. T 필요 없어요.
1: 어.
0: It won't. It.
1: E.
0: It.
1: It won't.
0: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0: 와.
1: 와. 와. It won't be long.
0: Oh, good.
1: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더우세요?
1: It won't be long.
0: 나도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와.
1: 제가 답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 It won't be long.
1: It
0: 그래서
1: won't
0: 예를
1: long.
0: 들면 내가 그런 가사를 할 거면 well, like a it won't be long. It won't be.
1: It won't be.
0: So it won't be.
1: It won't be. It won't be long.
0: So it. How do you say that? Like the T sounds, just get rid of it. Because we put everything together. We put all of the letters together. Oh, Iseyong-nim says, it's tough for TJ to learn English via singing. Props to him for trying. 이세영님이 예. 노래로 영어 배우기 진짜 힘들다고 아.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당연히 아유, 대단하신 분이에요.
1: 아닙니다.
0: 예. 진짜 대단합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But like, 예. it won't be long. So like, you just have to take the T away.
1: T.
0: The T 아. makes the sentence very hard to say. So take the T. So it won't. No, it won't.
1: It won't. It won't.
0: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0: Oh,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0: 소리 그 천천히 말하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1: 아.
0: 근데 노래할 때 맞는 거예요.
1: It won't be.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이 무슨 뭐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어째 됐어요? It won't be long. 멀지 않아.
0: 멀지 않아요.
1: 아 멀지 않았어.
0: 시간으로. It won't be long.
1: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0: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1: 거야. It won't be long.
0: 그래서 how do you say long as in a long time? Long time. 그래서
1: long time.
0: If it's a long way, 멀지 않아요. But what about a long time? Like a long amount of time.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1: 곧 될 거야 이렇게.
0: 곧 될 거야. 곧 될 거야. 그런 딱 그런 말이에요.
1: 그래서 it won't be long you goo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t won't be long 아닌가?
0: No. So 이게 보시면 it won't be long till 이게 until.
1: Until. It won't be long.
0: 까지. So it won't be long. Oops, undo. It won't be long until.
1: Until.
0: So anything you want to say, you have to say it won't be long until
1: 아.
0: we go on holiday.
1: 아.
0: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뭐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1: 아.
0: 그래서 여행 가는 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1: 아하.
0: 오. 유하까지. 휴가 가는 게 뭐. It won't be long.
1: It won't
0: until.
1: be long.
0: Yeah.
1: Yeah. It won't be long until. It won't be long till.
0: It won't be long, until. It won't be long until your new song is released.
1: Oh.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until my song release.
0: Yeah. There you go. Because it's Paradise Tomorrow. It won't be long until TJ's song is released. Yeah.
1: It won't be long until I study English.
0: You study English now?
1: Now, 맞아요.
0: It won't be long. 땡, 탈락. 네. It won't be long until I'm great at English.
1: Great at English. Yeah.
0: Yeah.
1: Oh, thank you.
0: Perfect.
1: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Yeah. It won't be long until it won't be long. Listen, do you want to know anything else? So is there anything 다른 것도 힘든 부분이나 뭐 발음이나 뭐 가사 이상한 거 있거나 지금 여쭤보세요.
1: 네.
0: 도와드릴게요. I'll help you.
1: 그러면 요즘 이렇게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0: It is very hot these days.
1: 아니면 갑자기
0: yes.
1: 비가 오거나.
0: Yes.
1: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씨 이야기하는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좀 가르쳐 주세요.
0: Of course. So about the weather. We love to talk about the weather. British people, Koreans, everybody loves to talk about the weather.
1: Yeah.
0: 그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하기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우리는 와 이렇게 덥노. 와 이렇게 춥노.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요?
1: 그냥 그 혼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한 것처럼 아 왜 이래 덥노? 그게 그거나 왜 이래 춥노? 아니면 예 그런 거를 좀 혼자서 말하는 것들을 옆에서 들었을 때 안 어색할 수 있는 건 어떨까요?
0: So what do you think in English? What do you think? You try.
1: 예. Oh, hot.
0: Good. 정답.
1: Oh, hot. Oh.
0: Yeah.
1: 맞아요.
0: But normally we would say it's so hot.
1: It's so hot.
0: 아, 진짜 덥다. 아, 진짜 더워. But why 이래

0: 뭐 이런 노래예요.
1: I love it. 네,
0: 이 중간에 뭔가 화음들이 많은데 네. 또 음원이네 라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좋겠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내일 12시 여러분 기대 많이 하세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So tomorrow lunchtime 12

0: 5 o'clock 딱 12시 TJ's new song will be released.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1: 모든 음악 나오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뭐 멜론 아니면 뭐 벅스, 아이튠스 다 들을 수 있어요.
0: 네. 오케이. 네. 앞으로 우리는 브랜드 얘기하지 말자.
1: 아,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전화기에 그냥 치면 다
0: 네.
1: 나옵니다.
0: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찾아보세요.
1: 예.
0: 네,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부산 그룹으로 아니면
1: 제 솔로, 솔로로.
0: 아,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우리 네. 두 번째 곡 좀 부탁할게요.
1: 네. 다음 노래는 여름밤에 어울리는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0: 나이스.

0: 이지 씨. 예. 대박 좋았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우리 구수님이 이렇게 유튜브 채트에서 이렇게 야구 하이라이트에 TJ가 나왔다고 합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죠?
0: 어떤 야구 하이라이트 지난주에 야구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1: 어?
0: 야구?
1: 아, 아닌데?
0: 아닌데?
1: 예. 아? 저랑 비슷한 분을 보셨나 봐요.
0: 어?
1: 예.
0: 고수님, 네. 와그라노. 너무 재밌어요.
1: 네. 아, 네, 좋습니다.
0: 아나
1: 네.
0: we've got 사랑도님생 와우 DJ. Listen, thank you very much. Good job on your English and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song when it's released tomorrow. And we'll see you next week.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See you next week.

0: for my Busan. What are you doing? Park PD,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sleeping? Don't sleep. We're working. Oh, my goodness. Yeah. What's been going on your weekend so far? Not much? Well, here's something I'd like to tell you about. You know, Busan Rockfest is coming up towards autumn time, so not pretty soon. But if you're not already following them and all their updates, then you're missing out. Let's go together, Busan Rockfest, shall we? Are we going to go? Are we going to take a BEFM cohort to Busan Rockfest? That'd be super fun. We could do some 공개방송 거기서. 좋겠네. Anywho, enough about that. Let's get on with our show. In the second half of Sunday's highlights, we've got On the Mic. Then we've also got Explore Busan, followed by Global Chatter Squad. Highlights of the Global Chatter Squad, because it's very, very long. But up first, let's see who's on the mic.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a local creator today. Please welcome Jaden.
2: Thank you for having me. Hi, I'm Jaden, a brand designer, 2D animator, and illustrator based in Haeundae, Busan. I run Jaden Studio, where I focus on visual identity and branding work. I also create content about branding and visual arts on social media and NoTube. And if you're into that kind of stuff, I upload every Sunday at 9 p.m. on my NoTube channel, Jaden C. So come find me there.
1: 와,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사실 또 엄청난 이력의 소유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랑을 좀 해주세요.
2: 아, 네, 그러면 좀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2: 저는 부산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LA와 뉴욕을 오가며 5년여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패션 브랜드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작으로 이벤트 프로덕션 회사에서 대규모 K-POP 행사 브랜딩을 총괄했고 글로벌 대기업 캠페인 디자인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제이든스를 설립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앰버서더 활동, 세계 디자인 어워드 수상 등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신 이런 글로벌한 크리에이터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1: 혹시 부산으로 돌아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앞으로도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2: 사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부산에 와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정서적으로는 너무 편한데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력을 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연고가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그 나름의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해외 클라이언트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단순 디자인 작업자가 아닌 브랜드의 방향과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은 AI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어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오히려 인간의 감각과 맥락을 읽는 능력, 그리고 브랜드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이 더 중요해진다고 믿고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작업물에 집중하고 있고 부산에 자리 잡은 만큼 부산 로컬 브랜드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여러 기업과의 협업도 그렇지만 지금 또 혼자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채널이 정말 다양한데 이 채널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소셜미디어를 좀 어떤 창구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하는 채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이든 셀프는 말 그대로 저 자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작업 과정이나 소소한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튜브 채널 제이든 씨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에요.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브랜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스토리와 취향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같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긴 호흡의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채널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제이든이라는 사람의 시선과 감각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1: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미술 전공을 결심하기부터 또 이런 디자인 일을 계속 해오시기까지의 이야기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어렸을 때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 안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기도 했고요. 정해진 길보다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 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훌쩍 미국에 넘어가서 활동할 마음을 먹고 또 미국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부딪히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제가 뉴욕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벤트에 쓸 영상 작업이었는데 제가 기획하고 연출한 대로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을 때 정말 설렜거든요. 그게 이 일을 계속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 동경하던 뉴욕 에이전시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너무 좋다고 해줬을 때 그것도 크게 자신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를 혼자 힘으로 받아내는 것이 특히 뜻깊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별로인 디자인이 될 때도 있고, 또 실력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물론 상이라는 게 실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받은 상이라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1: 지금 이렇게 멋지게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시다 보니까 제이든님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새내기 크리에이터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이든님의 롤 모델도 있을까요?
0: 저는 예전에는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누군가 정답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와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정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기보단 일상 속에서 계속 새로운 영감을 찾으려고 해요. 한 사람을 닮으려는 것보단 매일 주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눈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해주신 모든 얘기들이 다 너무 반짝반짝한 영감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이든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사실 제 본명에서도 스스로자 밝을 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단 제 삶의 주인으로서 저만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창작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변화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대체될 수 없는 건 그 사람만의 시선과 살아온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고 믿거든요. 결국 사람을 가장 오래 남게 만드는 건 그 사람만의 다움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1: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 Pub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three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bangso.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7:00

0: to you.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The time is now 8 o'clock.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Oh, Detective Park, welcome. I've heard a lot about you. I'm Min Detective, who will solve this case together with you.
5: 반가워요. 보자. 이 도난 사건 현장이 바로 이 방이란 말이지. 좋았어. 냄새로 단서를 찾아봅시다.
4: All right, Detective Nose. Do your thing.
5: 여기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난단 말이지.
4: Are you sure? It smells off. Really off. Let me smell again. Oh, the desk.
5: 어허, 냄새는 말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맡아야죠.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이거?
4: Wait, hold on. It's getting stronger over here. Oh, it smells off like something... Very old, very old.
5: 잠깐, 여기 이 바닥과 카펫의 냄새도 같이 한번 맡아볼까요?
6: 여기 냄새는 말이죠. 방향이 있어요.
5: 이 방향은 말이죠. 이쪽으로. 잠깐, 이 방향이 이상하게 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4: Yes, it's following you.
5: 뭐라고? 잠깐.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발바닥 밑에 여기가 수상하네.
4: Not exactly. But maybe your feet?
5: 아 참나. 내 발에서 나는 냄새라고요. 아니 신참 형사가 지금 무슨 소리? 아니 이거 잠깐 내 발에서...
4: Detective Park, I think your own feet are ruining the investigation.
5: 아니 잠깐 일단 여기서 조사를 종결하고 잠시 뒤에 만납시다. 아 여기 욕실 어디더라? 잠깐.
4: Wait, where are you going? It smells off. It smells off.
6: It smells off.
1: 냄새가 고약하다. It smells bad입니다. 하지만 약간 상한 것 같거나 냄새가 조금 이상할 때 It smells off라고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가 조금 이상해 보일 때 It seems or it looks off. 뭔가 느낌이 평소와는 다를 때 It feels off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냄새가 이상해요.
4: It smells off.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7: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10: 우리가 부산입니다.
7: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1: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